0: 조수한테 이해도 남아지 않소. 우박하여 스마카 시연이야 이천 나라바이네 디아트라야 헤라디 아노페이 카사마
1: 아쿠마 FM 87.9 쿠마세 카사마.